0: 하셔야 내부세 좋습니다.
1: 수태야 6:30-7:00 스테이션 KIPS FM 98.3 MHz.
0: 빨리 봄 플래시백 Every Sunday and Tuesday 10 p.m. Thursday 9 a.m. and Saturday 5 p.m.